0: 투투여 투투여 무티였네
1: 투투여 투투여
0: 장난게 무지해봐리
1: 그게 자꾸
0: 오라보 오마카 보고했대고
1: 아까 문난게 투투야타 안보라 안보라 안보라 보카스토르나 고루차 웨바세 문야지 몽고로 쿠리카오
0: 왜와
1: 방가 나바겐다 반지 아가루와데 반지 내고 토리모루와데 어리무람보루온지 에추쿠타와냐 카세테케 카시아부제 시가랑고 무안제기라 나코 카자 kufunika nzee jaja mwemza ikamade wesu wakwa kamino staino zakayo mutabani wa mwali mchigundisi maruoto wone waliye bachi jule karungwe masaka nkwaniliza kwenye umu programu agafi vebele
0: mwuzukuru wa mvili ndawula debeli tofumulia mwuzo ndili togera nsoro